0: 계란 초밥, 양대 뿌리,
1: 양대 뿌리, 양대
2: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
3: 뿌리, 양대 뿌리,
4: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